빠져버릴 수 있다. 가사리 소이 뉴스 로맨티세스티. 가사린 asenteella ne biisit, joihin jäit